0: 저 다녀왔거든요. 다녀왔거든요.
1: 엄마의 가사며 엄마가에서 다녀왔거든요.
0: 어쩌면 다 되고 보내냈었냐.
1: 저야마가 여다 다녀나.
0: 엄마는 다 다녀왔거든요. 어이
1: 그다리 안수만의 여다 다녀왔고
0: 저야마가 다녀왔거든요.
1: 엄마의 가사며